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가 낮 시간대에 열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들 아마 하나하나 챙겨보고 계신 축구팬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의 모든 경기는 저희 SBS와 또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생중계됩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집값 전망부터 세제 개편 그리고 월드컵 역사 속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최근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집값 하락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집을 사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는 예비 구매자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살펴봅니다. 네, 친절한 경제에서는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짚어봅니다. 양도소득세, CGT 개편과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변경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2027년 전에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답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컬처인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결승전 축구공 논쟁부터 도난당한 우승컵 또 응원가와 부부젤라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점쟁이 문어까지 골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월드컵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럼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인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2,596명으로 호주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을 이용해 중범죄를 저지르게 한 성인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빅토리아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연방정부

0: 정부가 보육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보육교사 임금 15% 인상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45일 동안 실시됩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호주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정책연구기관인 페닝턴 연구소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에서는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2,596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약 1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0명 이상은 의도하지 않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으며 현재 호주에서는 하루 평균 7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과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펼치는 시드니의 자선단체 빌 크루스 재단의 빌 크루스 목사는 이번 수치가 사회에 큰 경고가 돼야 한다며 약물 의존을 범죄가 아닌 보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The number of deaths by drug overdose exceeding car smash deaths is a huge wake-up call. The last time it happened was in the 19...
0: 크루스 목사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넘어선 것은 매우 큰 경고로 이런 일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약물 사용을 법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접근 방식을 바꿔 약물 사용을 범죄가 아닌 보건 문제로 바라봐야 하고 그래야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을 이용해 중범죄를 저지르게 한 성인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빅토리아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신 타일런 빅토리아주 주총리는 이번 법안이 취약한 청소년을 이용해 폭력범죄를 지시하는 조직범죄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니아 킬케니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은 최근 호주와 해외에서 범죄 조직이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2: These evil puppet masters are recruiting children to commit serious criminal activity and these new laws will commence.
0: 킬케니 법무장관은 이 사악한 배후 세력은 아이들을 끌어들여 빅토리아주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라며 새 법은 곧 시행될 예정이며 최고 종신형이 적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열한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가담한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보육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보육교사 임금 15% 인상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번 임금 인상은 보육료 인상 제한과 연계돼 있으며 교사의 이직을 줄이고 신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임금 인상이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There are now 20,000 more people working in childcare centres today than when we put this in place 18 months ago. The vacancy rate for staff in centres across the country.
0: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18개월 전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보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2만 명 더 늘었다라며 전국 보육시설의 인력 공석률도 18개월 동안 31%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선택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우럴스나 버닝스 등 다른 직장으로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인상을 시행한 보육시설의 보육료 인상폭도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 동안 실시됩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원장에는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관련 계획서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경위를 조사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

0: 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이후 중동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완화했습니다. 외교부는 바레인,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여행 권고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에서 여행 필요성 재고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외교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지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중동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행 금지 권고가 유지되고 있으며 요르단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행 필요성 재고 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선구매 후결제 Buy Now, Pay Later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진행된 뒤 채무 위험을 겪는 이용자를 더 일찍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용평가사 에키펙스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서비스가 국가신용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공식 신고한 이용자 비율은 0.06%에서 0.24%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에키펙스는 연체자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로 재정적 어려움이 더 빨리 드러나고 필요한 지원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구매 후결제 이용자의 재정난 비율은 0.24%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0.5%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직장인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AI를 사용하는 호주 직장인의 63%는 AI 덕분에 1년 전에는 해낼 수 없었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68%는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많은 조직이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장인 가운데 소속기관이 AI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라카니 마이크로소프트사 호주 뉴질랜드 법인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제 중요한 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조직이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서부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관련 납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성 한 명이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세인트클레어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든 남성 3명이 진입해 23세 여성을 폭행한 뒤 훔친 차량을 이용해 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랜빌에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으며 도주하던 35세 남성을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이를 목격하신다면 1800-737-732로 연락하시거나 1800-respect.org.au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한 상황은 0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네, 스포츠 축구 소식입니다. 이라크 축구대표팀을 맡고 있는 호주 출신 그레엄 아놀드 감독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노르웨이에 크게 패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노르웨이에 1-4로 패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은 이날 두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과거 호주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아놀드 감독은 남은 두 경기 가운데 한 경기만 승리해도 32강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 What we've got to focus on, obviously, I think 3 points will get you through to the next phase. We've got 2 more games to go.
0: 아놀드 감독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승점이라며 승점 3점이면 다음 단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전반전에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몇 차례의 실수가 큰 대가로 이어졌지만 아직 두 경기가 남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I조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미국 뉴저지에서 세네갈을 상대로 3-1로 꺾고 이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는 두 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는 1069

0: 시드니 목요일이 내일 대체로 흐린 하루 되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멜번 소나기 예상됩니다. 15도에서 29도, 캔버라 오후 늦게 소나기 있겠습니다. 7도에서 17도, 브리즈번 대체로 흐린 하루 예상됩니다. 13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준비하셔야겠고요. 11도에서 15도, 퍼스 안개 낀 뒤 개입니다. 5도에서 17도, 호바트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11도에서 18도, 다윈 소나기 있습니다. 22도에서 31도,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막지만 간간이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1: 원 인스턴트 MVP 스타터스?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3: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4: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2: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5: SBS Audio.
0: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6: 了解澳大利亚, 准备好了吗?
7: SBS Chill. Chill.
8: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9: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0: SBS Hindi 우플럽트 karwata hai.
11: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0: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7: sbs.com.au/audio.
12: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브레이브걸스가 부릅니다. 롤린.

0: SBS.
1: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two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SBS Radio.
3: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4: 네, 매일 방송 뉴스회는 Daily Overview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네, 최근 주요 은행들이 내년 호주 집값 하락 가능성을 잇따라 전망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구매를 미루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닥 매수의 함정과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Explainer.
4: 호주 집값 더 떨어질까? 네,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사고 또 조금이라도 비싸게 집을 팔고 싶은 마음 아마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텐데요. 이른바 바닥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메리 레이섬 씨는 지난 2년 넘게 주말마다 시드니 이너웨스트 지역의 집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올해로 37살인 레이섬 씨는 주로 캐나다 베이 지역의 매물을 둘러봤는데요. 그동안은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주택 구매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주요 은행들이 향후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지금 집을 샀다가 몇 달 뒤에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시장이 앞으로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ANZ은행의 전망입니다. 2026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서 제시했던 2.8% 상승 전망을 뒤집은 겁니다. 네, NAB은행 역시 기존의 상승 전망을 철회하고 내년에 집값이 약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도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지난 5월 연방예산안 발표 이후에 3주 동안 투자용 주택대출 신청 건수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일부 구매자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수를 미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구매를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 토털리티의 연구 책임자 팀 로리스 씨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일정한 상승과 하락 곡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훨씬 복잡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리스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정확한 고점이나 저점을 맞추는 것은 분석 능력보다는 운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즉 많은 구매자들이 집값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바닥이 확인됐을 때는 이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팀 로리스 연구 책임자는 주택시장이 급격한 반전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0: 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로리스 씨는 최근 시드니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먼저 둔화된 뒤에 보합세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점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로리스 씨는 특정 지표 하나만으로는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리스 씨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지, 또 매물수와 시장 재고 수준은 어떤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경매 낙찰률과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 또 판매자가 희망 가격에서 얼마나 가격을 낮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자인 캐머런 쿠셔 씨는 경제 지표가 실제 집값보다 먼저 회복 신호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RMIT 대학교 경제학과의 매그 엘킨스 부교수는 행동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적정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하는 것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킨스 부교수는 주택 구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하는 가장 큰 구매 결정인 만큼 자신의 선택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엘킨스 교수는 특히 많은 구매자들이 놓치고 싶지 않다는 심리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엘킨스 부교수는 사람들이 할인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시장의 바닥도 놓치게 된다며, 하지만 바닥은 대부분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장이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경제학자들은 가능한 경우 최대 대출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빌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며 또 해당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 계획인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RMIT 대학교의 매그 엘킨스 부교수는 금리와 생활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무리한 대출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자인 캐머런 쿠셔 씨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자산이라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주택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 로리스 연구 책임자 역시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값 전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또 장기적인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집값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오르기 시작할지 누구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의 바닥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또 장기적인 계획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1: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1: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최근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와 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주식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마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양도소득세, CGT 개편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예산안 발표 이후에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바로 아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네. 말아야 하나일 텐데요. 네. 네, 이번 개혁안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코탈리티 데이터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시드니 주택 가격은 0.9%, 멜번은 0.8% 이미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몇 주 동안 경매 낙찰률도 60% 기준치를 밑돌면서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관리 자문회사인 레캅 어드바이스 설립자이자 재무설계사 아미 베이커 대표는 이번 변화로 고객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요. 네. 많은 고객들이 2027년 7월 1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개정안 시행 전에 이 자산을 매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듣기만 해도 꽤 큰 변화인데요. 네. 아, 정말 2027년 전에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걸까요?
0: 아,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 그래요.
0: 네, 네, 세금은 투자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재무설계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바로 지금 매도해야 하나라는 겁니다.
1: 그렇죠.
0: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1: 네, 알바니지 정부가 25년 만이죠. 이 세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내용을 보면 예산안 발표 당일이었던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호주 동부 표준시 기준입니다.
0: 네.
1: 네, 이후에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더 이상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0: 네, 앞서 언급했듯이 시드니와 멜번 주택 가격 소폭 하락했고 또 네. 경매 낙찰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되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변화보다 금리와 주택 공급 또 인구 증가 같은 요인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거티브 기어링 개편안과 함께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좀 다시 한번 짚어 볼까요?
0: 네, 내년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건데요. 현행 규정은 부동산과 주식, 사업체 등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서 이익을 얻을 경우에 납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예산안에서 이런 감면 혜택이 사람들이 자산을 오래 보유하다가 은퇴 후와 같이 다른 소득이 적은 시기에 매각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한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익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 후에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이 새로운 세율이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 부동산 투자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마찬가지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고요. 이번 변경사항은 1985년 9월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들은 내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지난 5월이었죠. 네, 연방예산안 발표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그 의회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
0: 네. 네,
1: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 의회를 통과한다는 그 기준 하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네, 만약에 이제 1985년 9월 이전에 이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투자 전략을 좀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데요.
0: 네.
1: 하지만 자각을 매각하는 것이 또 무조건 옳은 결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베이커 대표는 1985년 9월 이전에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 은퇴 부부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데요.
1: 네.
0: 얼핏 보면 일부 사람들은 제한된 시행일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당연한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퇴 부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80세가 넘었고 두 사람 모두 은퇴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은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0: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죠. 네. 베커 대표는 만약 그들이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즉 추가적인 연금 납입이 가능한지, 또 다른 투자처에서 비슷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건지, 또 부동산 매각이 실제로 전반적인 은퇴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즉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팔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노후 생활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아끼려고 집을 팔았다가 오히려 또 노후 생활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금보다 먼저 투자 목적을 확인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네. 왜 그 자산을 샀는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노후 준비를 위해서인지, 자녀 교육비를 위해서인지,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 네, 반대로 좀 젊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투자용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분들 분명히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 수익성 분명히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현금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 전망과 대출 상황, 향후 소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젊은 층 중에는 투자자보다는 이 첫 주택 구매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들 중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0: 네, 5월 12일 연방 예산안 발표 후에 며칠 만에 31세인 홀리 네바 우어 씨는 파트너와 같이 함께 가족이 살던 집을 매입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신이 22세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네바우어 씨는 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투자 플랫폼의 잔돈 모으기 기능까지 이용하면서 자투리 돈을 투자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초기 투자를 시작하면서 투자 원리를 이해하고 금융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될 무렵에 당시 모리슨 정부의 5% 주택 구매 계약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캔버라의 44만 2천 달러짜리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집을 2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팔아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72만 5천 달러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바우어 씨,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더라도 이 예산 변경에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현재 아파트를 유지하지 않고 판 뒤에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변화는 주택이나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투자 결정에 여러 사람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 자산 증식과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해서 여러 채의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한 젊은 층에게는 아마 이번 세금 변경의 영향이 매우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아직 부동산에 대한 자기 자본이 많지 않고요.
1: 네.
0: 또 이번 변경 상황에 따라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도 잃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언제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자산에 얼마나 많은 자기 자본이 남겨질지가 관건이라고 베이커 대표는 말합니다. 즉 2027년 전에 매도하라 또는 영원히 보유해라 이런 간단한 해답은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요.
1: 네.
0: 먼저 해당 자산을 왜 매입했는지 자문하라고 강조했고요. 세금 혜택을 살펴보기 전에 해당 자산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거듭 조언했습니다.
1: 네. 주식 투자자들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CGT 변경이 이 주식 시장에도 또 적용이 되죠?
0: 그렇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주식 시장 특성상 단기적인 세금 계산만 따져서 매도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요. 시장이 하락한 시점에 성급하게 팔았다가 또 향후 회복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1: 네.
0: 소액 투자 서비스인 레이즈 인베스트의 크레이그 키어리 대표는 호주인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저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할인율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투자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이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결국에는 이번 세제 개편을 바라보는 핵심, 세금보다 투자의 본래 목적을 다시 점검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금 변화는 분명 중요한 변수지만 모든 결정에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경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0: 정보는 sbs.com/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3: 네, 결국 세금은 투자 결정의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세금 혜택보다 투자 목적과 또 장기 계획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컬처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 I think the engine's stalling out on me.
5: Yeah, that don't sound right.
4: Dang, got a lot more miles to go.
5: Nah, be okay, mate. You ride with GEICO Motorcycle Insurance and got their 24/7 emergency roadside service. They'll be here with a tow in no time.
4: Good, because these boots weren't made for walking.
5: Those riding boots are pretty sweet.
4: Oh, you like?
5: Do you think they come in a size 1 inch?
4: I don't know.
6: It feels good to ride with help. It feels good to GEICO. Emergency roadside service is optional coverage.
7: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8: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9: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0: 룰은 몰라도 심장은 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본격적인 열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월드컵이 끝난 뒤 무엇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네, 우승팀과 결승골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벌어진 축구공 논쟁,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도난당한 우승컵, 거리마다 울려 퍼졌던 응원가, 그리고 승패를 마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문어까지.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월드컵 96년 역사 속에서 골보다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그라운드 안팎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네, 유하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월드컵 축구에는 이 FIFA 간 인정한 공인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1회 월드컵에서는 이 결승전에서 맞붙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각자 자기 공을 사용하겠다고 아주 팽팽히 맞서는 이 축구공 소동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결승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었던 결승전 경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0: 네.
1: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공인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 가죽 두께나 끈을 묶는 방식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해요.
0: 네.
1: 결승에서 만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서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자국의 공을 쓰겠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건데요. 결국 주심은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의 공을, 후반전에는 우루과이의 공을 사용하라는 전무후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0: 너무 굉장히 좀 흥미로운 탈관이네요.
1: 네.
0: 네, 실제로 경기 결과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1: 공교롭게도 전반전에는 자국공을 쓴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앞서갔습니다.
0: 네.
1: 하지만 후반전에 우루과이 공으로 바뀌자마자 우루과이가 대역전극을 펼칩니다. 결국 네, 4대2로 우루과이는 초대 월드컵 개최국이자 우승국이 됐습니다.
0: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네요. 네, 익숙한 장비가 주는 이 심리적 요인이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이 소동이 단순한 장비의 싸움이 아니라 당시 남미 대륙을 양분하던 두 나라의 정치, 문화적 자존심 경쟁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입니다.
0: 네.
1: 그리고 월드컵 역사적으로는 결국 후반전에 자기 나라 공을 쓴 우루과이가 우승하며 장비의 친숙함이 역사적 첫 우승을 갈랐다는 이 문화적 해석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이 공소동은 초기 월드컵의 상징적인 해프닝으로 남아있습니다.
0: 네, 공 하나에도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있었던 셈인데요.
1: 네.
0: 그런데 공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시기라면 우승 트로피 역시 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1930년부터 1970년까지는 지금과 다른 트로피가 사용됐는데요.
0: 네.
1: 바로 줄 리메컵입니다.
0: 줄 리메컵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네, 지난 시간 1부에서 이 월드컵을 만든 창시자라고 알려주셨던 바로 그 줄 리메 회장이죠?
1: 네, 기억하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로피에 FIFA 제3대 회장 줄 리메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고요.
0: 네.
1: 원래는 빅토리, 즉 승리의 여신을 형상화한 트로피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로피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세 번 우승하는 나라에게 영구 소유권을 준다는 규칙인데요.
0: 네.
1: 그 조건을 최초로 충족한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1970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줄리메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초기 월드컵의 상징인 이 줄리메 우승 트로피, 또 영화 같은 순환사가 얽혀 있다고요?
1: 네, 줄리메컵의 운명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0: 네.
1: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치 독일이 이 황금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됐는데요. 당시 이탈리아 축구협회의 오토리노 바라시 부회장이 삼엄한 감시를 피해 트로피를 비밀리에 빼돌렸습니다. 가구도 아닌 자신의 침대 및 낡은 구두 상자 안에 숨겼는데요.
0: 네네. 근데 나치군인들이 집안을 정말 이집듯 뒤집었을 텐데 구두 상자는 무사했나 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나치군인들이 구두 상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덕분에 월드컵의 상징이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트로피의 순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앞두고 런던의 한 전시장에서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 네.
1: 영국 경찰이 전원 투입됐어도 행방을 찾지 못해 비상에 걸렸었습니다.
0: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었을 것 같은데
1: 네.
0: 네, 이 트로피를 찾아낸 주인공이 또 뜻밖의 인물이었다고요?
1: 네, 그 주인공은 바로 피클스. 인물이 아니라 동물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사건 발생 수일 후 피클스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중 정원 덤불 속에서 신문지에 쌓인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냄새를 맡으며 짖었는데요.
0: 네.
1: 확인해 보니 그것이 바로 사라진 줄리매의 컵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덕분에 강아지 피클스는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됐고요. 월드컵 개막식에 국빈급으로 초대받는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침대 및 구두 상자부터 강아지 탐정까지 뭐 웬만한 소설보다 더 극적인 내용인데요.
1: 네.
0: 네, 그렇다면 그 줄리메 트로피 3년 연속 우승국인 이 브라질이 보존을 하고 있나요?
1: 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0: 왜요?
1: 원래는 남아 있어야 했지만 사실 이 줄리메 컵은 이후 또 다른 이야기를 남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1970년 이후 브라질이 영구 보관하게 됐지만 1983년도에 도난 사건이 또 발생했고요.
0: 네.
1: 결국 다시는 완전히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라진 상징물로 남게 됐습니다.
0: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초기 월드컵 지금과는 좀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것 같네요. 네, 어쩌면 오히려 그러한 혼란이 오늘날 월드컵을 더 큰 문화로 성장시키는 또 출발점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월드컵이 이 대중문화나 또 응원문화와 결합을 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을 찾았던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사생활이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큰 친근감을 줬었는데

0: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던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 선수가 경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한국의 동네 노래방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던 일화는 지금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1: 네.
0: 스페인의 에이스 호아킨 선수는 동네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컨디션을 조절하기도 했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스타들이 우리 일상 공간에 녹아들었다는 점. 네, 참 유쾌한데요. 아, 그리고 또 이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문화적 아이콘이 된 또 음악과 응원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월드컵은 뭐 경기 자체뿐 아니라 음악과 응원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았는데요.
1: 네.
0: 공식 주제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고고 알레 알레 알레라는 후렴구로 유명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이게 가자 가자 뭐 파이팅 뭐 이런 뜻이죠. 알레 알레가.
1: 네.
0: 월드컵 주제가가 세계적인 팝 히트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0: 또 그리고 이어서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는 샤키라의 와카 와카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1: 네.
0: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월드컵의 상징성을 담은 이 노래, 당시 축구 축제를 넘어 전 세계 라디오 차트를 점령하는 문화 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또 전 기억나는 게 이 월드컵 공식 주제가는 아니지만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 전 국민의 응원가가 됐던 오피슨 코리아.
0: 오피슨 코리아.
1: 맞습니다. 그 위력이 정말 대단했죠.
0: 네. 사실 2002년 월드컵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수많은 응원곡이 함께 만든 거대한 합창에 가까웠습니다.
1: 네.
0: 윤도현 밴드의 말씀하신 오피슨 코리아, 또 조수미의 챔피언, 그리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대한민국 함성까지요.
1: 네. 네.
0: 사람들은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지만 어느 순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응원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축구 경기라기보다 음악과 사람 그리고 감정이 함께 만든 문화적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거리 응원을 두고 가장 조직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구 문화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 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 결과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대회를 상징하는 노래와 함성 그리고 소리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에서 가장 강렬한 소리의 기억을 남긴 월드컵 바로 2010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이었죠. 바로 부부젤라.
0: 네, 네, 맞아요. 경기 내내 수만 명이 동시에 불어대는 그 독특한 나팔 소리 때문에 마치 거대한 벌떼가 경기장을 뒤덮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1: 네.
0: 중계 방송 해설이 잘 들리지 않아 세계 곳곳에서 불만과 또 원성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그것 역시 남아프리카만의 문화적 개성이자 응원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금도 2010년 월드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부부젤라 소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인데요.
1: 네.
0: 논란까지도 하나의 문화적 기억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부부젤라는 월드컵이 스포츠를 넘어 문화가 된 또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부부젤라 소음마저도 이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한 페이지가 된 셈인데요. 아, 또 2010년 이 남아공 월드컵은 점쟁이 문호로도 크게 또 기억이 되는 대회였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한 수족관에 살던 문어 파울이라는 이름의 문어가 양국 국기가 그려진 유리 상자 중 하나를 골라 홍합을 먹는 방식으로 승패를 점쳤는데요.
1: 네.
0: 독일 대표팀의 7경기 결과를 모두 맞췄고요. 또 결승전에서 우승국 스페인까지 완벽하게 예측해 적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를
1: 네.
0: 열광시켰죠.
1: 네.
0: 그런데 당시 독일이 패한다는 예측을 하자 분노한 독일 축구 팬들은 이 문어를 튀겨먹겠다며 협박해 수족관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1: 네, 얘기를 들을수록 월드컵은 이 그라운드 안에 90분 경기보다 오히려 그 외적인 이야기가 더 오랫동안 좀 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어 한 마리의 예언에 전 세계가 울고 웃고 또 소음이라고 치부되던 나팔 소리가 한 대회를 상징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로 남는 걸 보면 말이죠.
0: 네, 그렇습니다. 결국 월드컵은 축구 경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 쌓이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골 장면은 지나가도 그날의 함성과 노래 그리고 함께했던 감정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도 어쩌면 초록색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또 다른 기적과 새로운 추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네, 2026 월드컵 특집

0: 골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라운드 안팎의 유쾌한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96년 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작은 대회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기억을 만드는 지구촌 축제, 또 지구촌 문화가 됐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해성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의 유용한 길잡이이자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기억을 만드는 문화 축제입니다. 오늘 컬처인에서는 결승전 축구공 소동부터 줄리 맥캅의 파란만장한 운명, 또2002 붉은 악마, 거리 응원가, 부부젤라와 문어 파울까지, 네, 월드컵 96년 역사 속 골보다 오래 남는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유재석과 엑소의 콜라보레이션 댄싱 킹을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